0: 많이 없으니까 그다음 좀 오고를 조금이나 시장 갔다가 안 보고 그래서 갔다 시비루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나 분 만화에 코로나에 안 그러면 안 그래야 코로나라 가지고 올라 파미야 콜로 가서 가 프로듀스 후면아 담내 가지 내가 나서라 가면 건 컨벤스 오르자 비상 스폰서 야 산스리자 쇼아드가 컨튜니 저거 가지고 아들 조금이나 보론이나 가지고 플라스틱 투인 조금이
1: 이야라 아미나타 시시 에 이레 아킬나 티갈레노 카 포코 두노비나세 담이나세 가시기 만 프로코코 이나 페우 모고 우메나세 쿠 녀시 아우카니 아킬나 누노마와 아마도 알리 모고 라우 이레 베이노 올루베 palanglan papier la enanko makosa kan papier ere bolo dondobina se frafina jamono kono manfroko koin damina sigala peu mauka se kunye si awkani akilna nuno mawa
0: nika akilna la anga akilito anga ko ketaula ko munu beme kateme ko munu kono kono lo kabu chere la ne kono bolo ya beaucoup de chemin a faire encore ni ambe a engager nambe le duta an emta nambe anjija anga aktu ketula ame chika plastic kono loin banin kabo malila ale
1: Aminata Sissé, inicheka ni njabi nunu bela jelen koson, amifo kosebe.
0: D'accord,
1: anichin barazi. Babu bela jelen famuna, Aminata Sissé, anyere be fianimbo anse nkoro, yana ankanka mogo wulelen flana nasoro, ale tok. Au Sénégal, Jamanala, Djakulu les amis de la nature, au Morodo, Amena Lassoro Sony, Yanni Oche, Anka Ni Dongli, et Dumaï Name, Minye Mousso Fasaye, Sabula, Anka Bi, Kenayo Mousso Détail.